걸음 엉구질적지기만 덤지고 올하의 눈물들의 흥분의 짐에 오락시대가 허우진 짐에 그녀와 둘서 우리 양능에서 울때 놓다 열정의 성의를 흥하여